0: 함께하는 음악 여행.
1: 맑은 눈빛에 자신감 있는 말투, 발걸음도 당당한 사람, 생기 넘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데요. 생기 있는 모습으로 지내면 평판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기회나 도움을 받을 일도 생길 수 있고 말입니다. 생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나는 싱싱하고 힘찬 기운,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날의 운수라고 합니다. 밝고 힘찬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면 행운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런 뜻 아닐까요?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는 나를 아름답게 하며 누군가를 기쁘게 합니다. 대가 없이 짓는 미소는 내 영혼을 향기롭게 하고 타인의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나를 표현하는 말은 나의 내면의 향기입니다. 칭찬과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에 어떤 이의 인생은 빛나는 햇살이 됩니다.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윤택하게 하고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줍니다. 시리에 빠진 이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슬픔에 잠긴 이에게 용기의 말 한마디, 아픈 이에게는 사랑의 말 한마디를 건네여 보십시오. 내가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화사한 햇살 같은 고운 미소와 진심 어린 아름다운 말 한마디는 내 삶을 빛나게 하는 보석입니다. 내 더불어 사는 인생길에 언제나 힘이 되는 말 한마디 건네주는 서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쩐쩐징의 아이니 이완년 듣고 왔습니다. 영양을 온전히 담은 제철 과일은 자연 그대로의 가치를 담은 선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식품을 고를 때 맛이나 가격보다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과일 등 신선식품을 통한 영양 섭취에 대한 선호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일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등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화려한 포장 없이도 진정성

있는 선물로 전달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일상 속의 활력과 건강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날로도 건강을 채울 수 있는 영양과일 선물 베스트 3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양을 꽉 채우는 황금 에너지죠. 선골드 키위인데요. 제스퍼리 키위는 20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고루 포함한 대표적인 영양소 밀도 높은 과일로서 하루 한 알에 꽉 찬 영양을 선사합니다. 영양소 밀도란 일정한 열량 기준으로 다양한 영양소를 얼마나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특히 선골드 키위는 100g당 비타민C가 무려 152mg에 달해서 성인 1일 권장 섭취량 100mg을 키위 한 날만으로도 충분히 충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엽산이나 식이섬유, 칼륨, 비타민 E 등 20가지 이상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돼서 면역력과 피로 회복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과육과 달콤한 풍미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거부감이 없이 즐길 수 있으므로 가족 모두가 분주한 아침 또 다양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기에 현대인에게는 더욱 이상적인 과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감을 깨우는 망고인데요. 5월부터 제철인 열대 과일의 대표 주자 망고는 그 자체로 시각이나 후각, 미각을 만족시키는 과일입니다. 달콤한 맛놈에는 비타민 A나 비타민 B군이 조화롭게 담긴 영양의 보고로서의 매력이 숨어 있겠습니다. 또 망고에는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돼서 시력 보호와 피부 재생을 돕는 핵심 성분인데요.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현대인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로서 눈 건강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망고에 포함된 비타민 B6은 단백질, 지방 대사를 도와주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에 기여해서 수면의 질 개선과 스트레스 완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밝은 색감과 진한 향, 부드러운 식감까지 갖춘 망고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이국적인 과일로서 가족의 건강을 위한 힐링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정화하는 산뜻한 선물 매실입니다. 우리 전통식 문화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매실은 5월 말부터 제철을 맞는 특별한 과일인데요. 푸른 보석이라 불릴 만큼 상큼한 산미와 짙은 향이 특징이며 구연산 함량이 매우 높아서 피로해소와 신진대사 촉진에 효과적입니다. 구연산은 체내의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체내 에너지 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피로 회복 과일로 손꼽히는데요. 날씨가 더워지고 활동량이 많아지는 5월 이후 간 해독이나 위장 보호 또 체력 회복을 위한 건강식품으로 적합하겠습니다. 매실에는 또 구연산 외에도 사포닌이나 플라보노이드, 유기산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화 기능 개선과 장 건강, 독소 배출에도 도움을 주겠습니다.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행복.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욕심을 버린 사람은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날에도 견딜 수 있는 행복이란 나물 그늘 하나를 마음속에 가진 자일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린 자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에서도 견딜 수 있는 따스한 동굴 하나쯤 마련해 가지고 사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행복은 문을 노크하며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닌 나의 마음속에서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 나설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느라 여념이 없을 때 살며시 나에게 다가와 꽃향기처럼 피어납니다. 움켜쥐고 있는 행복은 잠자는 하늘의 씨앗에 불과하지만 나누는 행복은 향기로운 꽃입니다. 네, 이 시간 끝곡 쩐쩐징의 요多少爱可以重来와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저명입니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리홍숙 작가의 단편소설 모나리자의 미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0: 루이 호텔 A동 802호. 긴 시간 동안 잠적을 시도했으면서도 그녀답게 문자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꾹꾹 찍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둘이 함께 보냈던 토막토막의 기억들이 뇌리를 스치며 물씬물씬 떠오른다. 호텔 로비를 지나 그녀의 주문대로 커피숍으로 향하는 길에는 호텔 특유의 싱그러운 향이 풍겼다. 현대식 건물에 유럽풍으로 장식을 한 호텔은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라는 느낌을 받게끔 복도 끝까지 불빛이 찬연하게 비추고 있었다. 복도의 끝에 걸어놓은 그림에 눈길이 저도 몰래 빼앗겼는데 그 그림은 바로 모나리자의 미소였다. 모나리자. 그녀는 모나리자를 좋아했다. 모나리자 그림이 붙어있는 호텔에 와서 모나리자를 좋아하는 그녀를 만나다니 기가 막힌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잠시 후 약속대로 호텔 커피숍의 모습을 드러낸 그녀. 긴 단발머리에 그린 컬러의 원피스를 입은 아내는 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성숙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 꼬박 2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녀는 집요한 내 눈길에 이내 신경이 쓰이는 듯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오른손으로 앞머리를 계속 매만지며 나름 다가서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아마 그렇게라도 어색함을 풀어보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1: 그래서 기어이 이혼을 하자고? 정말 그 뜻이야?
0: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의도를 물었다. 이미 그런 방향으로 흐른 거 아니야?
1: 그래도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리고.
0: 우리 둘의 일에 부모님이 왜 나와?
1: 아니, 그러면 가족 사이에 이혼을 알리자는 그 정도의 요구도 오버인 거야?
0: 부부 관계에 자꾸 다른 관계까지 끌어들이면서 핑계 대지 마.
1: 뭐?
0: 신경 꺼줄래? 그냥 편하게 살기로 했으니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담뱃갑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켜다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이 떠올랐는지 곧바로 흡연구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나는 그 사이 가쁘게 숨을 내쉬며 겨우 터질 것 같은 우라를 눌러앉히느라 안간 힘을 썼다. 아내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8년이란 결혼 생활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나는 그녀에 대해 진정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걸까. 빤하게 타오르는 담뱃불 건너 호텔 창밖 무럭무럭 연기가 피어오르는 공장 보일러가 보였다. 시뻘겋게 흐린 겨울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언가 쏟아낼 듯 잔뜩 찌푸린 표정이다. 아내의 머릿속에 딸애는 없었다. 그리고 우리의 이혼도 가정도 없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여자였다. 언제부터 시작이었는지, 그녀의 엄마가 돌아가서부터일까, 내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서부터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녀가 자신의 꿈을 펼쳐서부터일까. 그녀와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고 나는 믿었다. 그때는 한창 컴퓨터 관련 업종이 시세인 때라 학교를 졸업한 뒤 금방 그 업종에 종사한 나는 운 좋게 관리직을 꿰차고 있었고 호기심과 승부욕 덕분에 열심히 일을 했다. 젊은 혈기에 나는 나대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한창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있는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그때 마침 목돈이 필요했던 때라 친한 친구 창호의 사무실에서 쇼핑몰 의류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1: 야, 씨, 몸에 죽인다니까. 새로운 모델 말이야.
0: 잠시 목통이 되어버린 쇼핑몰 사이트를 손봐준 데 대한 고마움을 표하느라 창호가 그날 저녁밥을 샀고 의류 사진을 찍는 촬영사를 포함한 쇼핑몰 상담 직원까지 5명이 앉은 자리에서 사장인 그가 한 말이었다. 솔직히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운명처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시작된 사이트 에러 사항 때문에 친구의 호출이 여러 번 왔다랬다.
1: 진우야, 금방 의류가 완판될 것 같았는데 지금 막 또 에러가 뜬다. 아, 나 참, 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0: 짜증이 잔뜩 섞인 창호의 어투였다. 미리 예약이 된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난 뒤 헐레벌떡 뛰어갔을 때는 마침 신상 의류 판매 시즌이라 촬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분주히 셔터를 눌러대는 촬영사들 사이로 마네킹처럼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는 모델들이 보였다. 사이트에 에러사항이 뜨는 건 바이러스의 공격 때문이었다. 한 시간 가까이 역세지를 하며 컴퓨터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뒤 바이러스 점검 모드를 돌려놓고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창호가 음료수 한 캔을 불쑥 건네주었다.
1: 수고가 많다. 고기로 썰게. 자씨, 고자 고기 한 대로 되겠어? 하긴 뭐, 네가 하는 수고에 비하면 고기 따위야 뭐 개미 뒷다리만큼도 못 가지.
0: 친구가 알았다는 듯 낄낄거리며 웃었다. 캔을 따고 한 모금 넘기려던 찰나였다. 문득 살짝 가려진 커튼 사이로 볼륨 있는 여체가 아름다운 실루엣을 그리며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번쩍거리는 실내, 그리고 콧소리에 맞춰서 부동하게 요요한 자세를 취하며 촬영에 임하는 모델들이 눈에 안겨들었다. 어깨를 드러낸 숄더티를 입은 그녀. 나는 마치 한 폭의 그림에 사로잡힌 듯이 엷은 커튼을 관통해 그 자리에 선 채로 플랫이 세례를 받고 있는 여인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1: 왜? 바짝 땡겨? 고기 대신 콜? 이야, 얘가 예쁘긴 하지. 성거리 사나운 안범 같아. 그래도 뭐 예쁘니까 확 니 거 만들어.
0: 남자들 세계의 언어는 거칠고 직설적이다. 잘해보라는 식으로 창호가 내 엉덩이를 툭 치며 눈을 찡긋했다. 그렇게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농담을 하고 있을 때였다.
2: 개자식, 어디다 손을 대?
0: 촬영실에서 갑작스러운

0: 어디서 용기가 났던지 아무튼 무례한 행동에 자초지종을 따져보지도 않고 내가 단호하게 막아 나섰고 브래지어 끈을 겨드랑이 밑까지 내리고 촬영에 임하던 여인이 옷깃을 위로 추슬리며 신속하게 촬영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1: 응? 무슨 일이야? 아니 글쎄, 성추행이라고 난리잖아.
0: 이 일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참아야지 않냐며 촬영사가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 친구는 자기가 촬영사랑 이야기를 해볼 테니 모델을 부탁한다며 급히 나를 밖으로 내몰았다. 뒤따라간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친구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추운 겨울에 혹시 얇은 옷만 입은 그녀가 걱정된 것도 있었지만 지금과 생각해보면 오지랖이라든가 관심이 작동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1: 저기요.
0: 급히 따라가며 부르는 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오갈 데가 없었던지 촬영장에서 좀 떨어진 골목길, 군고구마를 파는 삼륜차 앞에 몸을 움츠린 채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내가 건넨 외투에 백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여인이 코를 훌쩍이며 손을 내밀어 물건을 건네받았다. 고마워요. 다소곳이 숙인 에티나는 얼굴, 얼어서 빨갛게 되어버린 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왜소한 몸을 보며 나는 더욱더 보호 본능을 불태웠고 또 그것을 당연히 사랑이라 믿었다. 그리고 고양이처럼 온몸을 옹성거리고 있는 눈앞의 여인을 평생 지켜줄 것이라고 마음먹었다. 후에 사귀면서 알고 보니 그녀는 형제가 셋인 집안에서 제일 소외시 당하는 둘째였는데 고중에 다니는 남동생과 시골에 시집간 큰언니가 있었고 암 환자였던 엄마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예민하고 사람을 쉽게 사귀지 못하는 그녀가 왜 그 어울리지 않는 알바일을 했었는지도 알 것 같았다. 첫 만남에 피리 꽂힌 내가 그 뒤 끈질긴 구애를 펼쳐왔음에도 그녀는 늘 조심스러워했고 오랫동안 속내를 보이지 않았다. 사귀면서 단 한 번도 표정이 시원하게 바뀌는 걸 보지 못했으니까. 그건 마치도 우는지 웃는지 그 표정을 가늠할 수 없는 모나리자처럼 말이다.
1: 수혜 씨는 모나리자를 닮았어요.
0: 데이트를 하던 중 내가 던진 모나리자를 닮았다는 말에 그녀가 처음으로 내게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던 기억이 난다. 우리의 진지한 만남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다. 그래요. 전 사랑이 없는 혼인관계를 8년이나 지속했어요. 25부터 33살까지. 그리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위안을 하면서 말이에요. 나는 핸드폰을 통해 틱톡에서 방영되는 혼인과 심리 생방송 코너에 눈길을 둔 채 연거푸 손에 든 담배를 빨았다. 친구 창호가 위챗으로 보내온 생방송 링크였다. 마치 귀신에게 홀린 듯 눈앞에서 조용히 설교하고 있는 어쩌면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낯선 여인이 담겨있는 이 짧은 영상들을 뚫어져라 주시하고 있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부글부글 괴어올랐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짜인 틀에서 맞춰 사는 거. 그게 여자의 삶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는 마치 숙제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아 나는 연신 헛기침을 했다. 숙제라. 그녀는 뜸을 들이다가 계속해서 말을 잇고 있었는데 내 귀에는 옹웅하는 소리밖에 나지 않았다. 주방 테이블 위에 포크를 꽂아놓은 컵라면이 어느새 퉁퉁 불어나 있었다. 먹을 의욕이 도저히 생기지 않는다. 골프팀 위챗 그룹방에서는 킬러 골프팀의 어떤 동생이 골프장의 캐디 하나가 성추행으로 자신을 고소했다면서 어느 곳이

0: 때도 아니고 무슨 손 한번 잡은 것 같고 그런 호들갑을 떠내면서 야단 법석이었다. 위챗 그룹 채팅방을 모음 모드로 돌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시끄러운 세상이다. 성추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옷차림을 달리하던가, 보란 듯이 가슴골이 파인 블라우스, 배꼽이 훤히 보이는 배꼽 뒤에다 엉덩이가 반쯤 보일락 말락하는 미니 스커트를 입은 채 유혹을 해놓고 성추행을 했다니. 한 번쯤 쳐다봤다고 성희롱을 했다니 하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언젠가 여성 개개인을 남성의 부속물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 존중과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세상은 더욱더 안전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며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곧 가까워질 것이라는 아내의 말들이 생각났다. 언제 어디서나 아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상기가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아내는 여성식이나 여성을 희롱하는 단어나 말들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했다. 한 분 부부 동반 모임에 함께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이를 출산하느라 출산 휴가를 내고 나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친구 와이프의 이야기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경제권이 없어서 외도한 남편을 용서하고 근근득식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어떤 지인의 이야기에 누구보다도 격분해했다. 남녀 평등,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물론 지금은 당연히 여성들의 지위가 봉건 시대보다 훨씬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불가피한 사회적인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 그게 가능하기는 하냔 말이다. 진정 그녀가 허황한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걸 보면 아내는 우월한 가정에서 태어나 원하는 대로 공부를 많이 했더라면 분명 철학가나 여성 독립운동가가 되었을 것이다. 창호가 어제 온라인으로 예매해줬던 그녀의 강의 티켓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1: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여성 심리와 각성 및 성장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 시간 되면 한 번쯤 찾아가 현장에서 들어보는 게 어때?
0: 혼인의 티끌만큼의 미련이 남아서 돌이키고자 한다면 무언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며 해준 친구의 조언이었다. 나는 속으로 은근히 결심을 내렸다. 혼인이란 육체의 관계이고 사랑이란 정신적 의지의 관계이고 또 혼인이란 사회적인 관계라는 말이 딱 정답이죠. 결혼 제도는 인성을 거스르는 제도라 혼인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는 법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한 사람에게 몰린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했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틱톡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계정에 한 유튜버가 조곤거리며 자신의 주장을 어필하고 있는 중이다. 허튼 소리는 육체, 정신, 사회적 관계까지 아주 조합을 이루는 혼인 관계가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수컷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세 가지 모두 한 여인의 몸에서 집합을 이루기가 곤란한 법이다. 그녀와 함께 걸었던 8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조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나와 그녀 사이엔 과연 무엇이 있었던 걸까? 네, 결혼은 여자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요? 영상 안에서 좌중을 향해 또박또박 말마디를 내뱉는 그녀의 얼굴이 냉정하리만큼 선명하게 떠오른다. 또 여러분은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였다.

네, 지금까지 감성책방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전명희, 제작의 리처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